0: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봐. 이래 이래 이렇다. 자 조심할 수 있다 고도가. 이모 와 있어 가시고 내 기대 나인 때가. 기원나 그 이래. 하시다 나 그 이래. 기원나 그 이래 담는 다시 사람 반담다. 이모 와 있어 가시고 내 기대 나인 때가. 초반에 그 이래. 초반에 그 이래. 초반에 그 이래. 하시다 나 그 이래. 그래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도 말다.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?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 me to?
2: We were just doing one.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No. Oh, okay, okay. So I'm leading.
0: Kiwana kuyure. Hashitana kuyure. Kiwana kuyure. Hashitana kuyure. Dun dun dun dun meta. 초보라 그 유래 하시더라 그 유래 이마와 있어가시고 도대체 나인데가 셋 도주하시다 고도가 초보라 그 유래 하시더라 그 유래 기와나 그 유래 하시더라 그 유래 셋 도주하시다 슈다다다다 며터 키바라 그 유래 하시더라 그 유래다 그렇게 그렇게 너무 말하다가 또 했다.